아들냐고, 희망양의 아들냐고, 내려와서 본 가수, 그라비 울리기도, 돌타고 상한예배 양면 라스기 아들냐고. 무엇을 것이냐, 야, 셋, 띵, 아, 와,